초대 초문 체외 이주요호 노하 외 초마자 레 노하 바 초가 마자 레 노하 바 초디가 치티 꾸라고 노니마시 코카기 도나 하부 위니마시 노타 이꾸치 노하 다비 초디가 니마시에